부산을 우르르리 하이는 궁극보다 말린 따이벙 반부 시들레리와 타와이 반부 뿌나먹나 마기 마기 마룰나 마푸기 미카이 쇼글라 바부 마탐드디 이놈의 쇼야 힐리

이사이다부 코이다자부 고등마키 타모이부 고둠짠방암 할리바 가람바 이사이나 나시기 톱데나스기 아니슈부 마펌다 레이리 하이바두 강미나세 타이방 셈비부 마푸 마하키 마펌다 와항카야 로이나이다나 항라바수 와항 고등마키 파쿰디 팡키바나테 타이방 판세다 이돔 라키 아이코이 고등막 이돔 락바 람비니 하이두나 나이톰 이탄나타 한키바 타리브라 와항스기 파쿰 쿰락키드라 셈비부 마푸 마하크나 Had the Taibang Semba Mapu, Highness Sahori by Sayasina, Ahal Oirak Laba, Jahina Leng Tong Farak Laba Kayagi, Awapulum Kayabu Pau Damli. Yod Kitamoi film Gay Saini, Ozit Babu Ning Thousam the Sairing Ba, Nanau Sagol Mang the Sairang Ba, Eke Yangogi Konjel the Sai Sakli. Lobirasi, serial number 2.

0: 빌마, 아이들은 미캉되고 허리는 밀려 묶는다. 하나 봉 캉들이 금도봐. 드밀레 유해 미팅을 아까 안치다. 아따는 이까이지. 아이 야우시디. 세, 쌍금쌍 칠라오. 나 삼도 그렇게 아빠 일간 통비기. 호이 빌마, 능신이 훈히 잠만은 나 도민을 이니까.
1: 그돈도는 써두시보.
0: 라오세. 좀 드링 아돌반지 여우주 바우젓게 되면니
1: 얌라프로 하시보
0: 하이마 헤이 빌마 가자 오라기
1: 무이리 뉴스테션 하이버도 시들레이리
0: 하이마 포인네 나이코 아두가 마 포인아리 뇨락다바 깐다 마양이 팔다 마이 팡다바 나니에네 헤헤 하리루나 하이진네리 자라 하이드르냐
1: 호이 난주 지티바콤다 하이기버도 사진 범땅디 하이그래 미 샤우드나 방앙바나 마로라 마하이리바 또 뭔가에 베리디 올리라 두부 루이름다다 마이 무탓크라가 마양이 반다다이리
0: 호이니
1: 레이바나 꾸니 임팔시다 레이라가
0: 아두니 마니도 왕바야 마이트라 아둑 차오나 항락보와 항 다모 나나우나 지티따라 꾼 타자키바니 아마따수 럭컷비락디 까리 누나이따바 레이바누이나 항락바두부 이라이라이나 누나이따바 레이람라바디 이나우기 지티가 실럭컬럭키드라 시티 이발레 비가 노이나 쿵도록버도
1: 말아도 쉬냐 어떻게 핵 방신
0: 번이 아 방실래
1: 마이크 비마 너 파가라 민내 심시슈 라이크롬라 이나죠 아 비주얼 시기 하이러디 라이크롬라 뿐이니 거
0: 마니 브라타 너 피 에코시 좀데기 마반 토록 라바디 낙피 센비나 바미 아마 좀 달까 레베니 낭데나 앙앙 사드네 레베기 와니 마칼레 타이기 따드네 브라도 낭부야는 시제가니 꼭야 덕후되나
1: 스탈리다 아이누 바가 꼬이네 기로해 꼬이다 성도 너는 강의두니 응? 마이마이 아이누 바가 꼬이네 기로이고
0: 얘가 다 영어도 아다기세
1: 하 까다이노
0: 아스 얘라 또 아다기세미
2: 아싸요
1: 아이고 이마 아이마 까다 오르게 아스
2: 얘라 남비지사뻐부 나 군나 사도 아이 아이들로 잡더라
1: 아스 이마 속으로 아스
0: 가리 타고 뭐 아들나 타고 보라. 아이 코인에 가리 란 크야.
3: 속으로 봐. 와로기도노. 아이 코인에 란.
2: 아이 코인에 가리기 란도이노. 라리디에 나 코인이네. 난 비슷하다. 좀 늦어 빠서 있다봐. 띠띠띠.
0: 스코세. 란 버디네 코인에 라라가 미기 만나 아둥나 나 가리 타고 보 한가브라.
3: 숨만이 손을 해드리도. 호스피탈 법당 사치라.
1: 야 아니다. 코인아이 크롬 블락바니.
3: 나 펌치 여우나 뭐 긴자람게. 와. 그야가도 있는 거자리.
2: 아이 코인을 라리. 구도 가라 딸라만. 호스피탈 법당 살라가 파셋 비시라.
3: 비시 바이. 옥도 오믈라이. 옥도.
2: 아들 라리.
3: 손다 손다 손다. 손다. 호스피탈 법대사세.
2: 진짜 그렇군요.

0: 끈 인상 자를게.
1: 아씨, 로이네 까오 그래다.
0: 끈 인상 자를게 와니다.
1: 노빈치 얌농 아이들이.
0: 아씨,
1: 운여자라디 파가다 보니 마나라 다부 타모시는 시접어 말리. 라다나 주는 시접으니. 양구 있는 아이란 보니.
0: 살라게 비면 살라게. 라다도 야리게이. 하옥더비 인상 자누. 팥더비 싱타끈누. 부크리드 이로비 사는누. 나니 그라 하였고. 살리 헤이비야마 합다 아마 내려갈게.

0: 이기노이 불러올라 드리바.
1: 하영치, 언나 마마가 바바가 난 불러올라 크니.
0: 나디아로 이대바. 나야로.
1: 아니네, 에코일레 가이기 와큰 미판 마마 펌네바. 마도 아이나 실랑마니. 아두나 아이디 야우디야드레. 너야 누아이더부 와큰 미판 펌드로.
0: 펌디 펌이 해부. 이랑 디아 무간드리.
1: 오, 그래 너. 아이수 싹사르게 남수 썩고
0: 허이 아다다 아행라가 그린장 통하니
1: 인상디 마마노 이나 통한지 마마나 카라 헤레 하이
0: 코이즈 헤이나 나한기 두부디 가우드나 툼 홈락 닥칠로 보기 와니 툼 그라 약사라시우 하우디 하우드라네 마마 호이 바바 호이디 하우이 하우이 하이디나 짜리디
1: 토프디 마코이디 알로 이라글라바니나 레이기 마팡글 손타르글라바 아두나네 아약바 칸드라바 나트라가 하이로르가 낭 이카이키니 하이두나 하이드보렁거니 마코이쇼 사콩쿠딩기 신타이도 낭나디 아트 칸드라바
0: 파리파리 이마부 통할로 아이 엉텅으로
1: 나때 낭부 너미뚜기 인상도 뭐 싸봐야 잡으라고
0: 오 코이디 사나 통제근이나 하위
1: 오
0: 통감을 때야때
1: 통나라 마팡 마팡당 마통 마통당 칼라가 싸봐도
0: 영문의 영암이나
1: 할로

0: 칼론데디 이랑 저기 안 간친 크라말리 아육님이 당 가이드나 미피 앙앙 뿜나면 저록대 톡도네 야닌데보 콜라올라오나리 스폴리스가 양목나리 하이
1: 림비세 독자 신각 맞대하드리 하이니 덩갈 쿠딩 저록도 메이 타리 하이니 가다용 수미자노 강대 비마 이로 불락하다보 만드레다
0: 락부 야름내로 이 에쿠이션대수 바스감대 신드레다나 호이다 이랑세 답타들 바울레이토 그저 위기 아도 나 고양이 텔레폰도 와리감도 사나도
1: 텔레폰가 맞다 약해대 그저 우리 부노 강대
2: 비마 나 고양이 부 사키사 토올라다나 임팔다디 이보서구나 하이베부 미암다 폴리스나 노모이 마루 마이 쿠톡 바 아짱보도나 빵깝다 카피예 융융다 정도나 수네 빵깝다 카피네 카리노 앙엄발레 방악파 싱시나 타올비 싱시에 캉드레 아 타이나다기 레저럭라바 람시부 미몬다 피토크레 하이시부 에코이 스와이시슈 피토크바다 야위 하이리네 에코이나 가다이들라유 하이비노 캉드레다 방래이 마레미네바 야바시부 시부다네 부고다부두 헤크망아이 라라 사치 사토로라
1: 이마 에부틴비요
2: 하이마 카리노 니비마 혹시 국가람 하나 튕겨돌이보노 영호이 이랑세 가지 땅 답답하게 신어 이만한 내 나무 소이드나 튕겨니 라라 작지 인간이 라라

0: 본다.
1: 아무것도 하나씩 봐. 너무 이까비 먹다니까 고개 돌아게. 까프시로 이즈노 딱 무지해봐. 아무것도 아니 고바. 아이 너무 이까플레 뿐 아니보다 하와이 그야지 깡만 호러로. 아이 코인 힘이 보세요 이런 바퀴. 빠져 한번 양기니 탈로 와이. 아이 너 하이스니 아로저 놈. 아이 코 따니가 고개 돌아.
2: 가오다마 까이다 우리야. 낭에 말 없디. 아이 딱 고네 딱 고네. 까이 돌아. 하 낭에 말 없디.
1: 까이다 와 게미 넘버. 봐봐.
2: 너무 이야 내 끝나 까비.
1: 아 하이 우리 해니 뭐 갔다 오네.

0: 몸이 미워 몸이나 미워 엄마리 반도나 라이마이드 다들 놓고 나바 강호 입어봐 막고 이마락 뜨기 한마디 아이부간 미워 아이기 타와이도 뜨간 미워 하늘 나와 입어봐
1: 그래다
0: 아고 닥터 따는 뿌는 보나니 아이 코이 담는 까박 뿌 놈이 마루 엄마나 아이기 아이기 막
1: 땅이 마루 그대로
0: 개미야 아이기 막 따박 빠는 지
1: 그래 그래 그래 아이바 그래 나트네 마도에 덮어 야로 마도에 덮어 야로
0: 아니
1: 마도에 덮어 야로
0: 그래 아이바 급다 아두가 아두가 마디 마디 아유 아유 당이 외롭디
2: 마디 봐봐
0: 당이 외롭디
2: 마 판마도 나도 막 따들어 내 허리네
0: 급다 당이 외롭고

0: 害怕。이마기비마이오이이랑시크라답타라가초이든러블락전이되사시디그리주는와이더보고글걸어놓고
1: 이마마랑이기망다마나이불러블락아미아시시에초이든러블락아니이캉이아이비초이든러블락아니
0: 사기망도좀쳐놓다이봉다네톡보오시노이사고초이든러블락시노
1: 다모이시에리다펑칸디이랑락다니보다펑칸디다니다니마나이부소이드는러블락하니이마라에아이부러블락에두그이가리라에아이부러블락보소이드는오이리니그이리오나기다봐와리샤나기다봐바바이마다야옥드러마보게저호게이마내악당펑키지꿈들어봐봐꿈들어악당펑키지
0: 이봉아이비엠아악당포타쿠오나모는네나코이봉아저럭보세꾸이라바니
1: 하이마
0: 까리도우리야
1: 까리도우기이마
2: 이마이비엠아이마쿠이네낭무러블락라바니로이살로로이살로
1: 자치오이마아이로실라기
3: 매번하다
1: 봐봐
3: 그좋은데나마하굽나새로
0: 호이다마시네파니가르마기자빠니하이라바디람비다가르마카이디파리다나잉오이비마
1: 마
0: 나네응굽나네앙오부피졸도새로새로
1: 응호이
2: 아누가이네미비마
1: 마
2: 자나니엄두가야이데잔도안돼아무것도잔도안돼나
1: 그래비엠아
3: 나그래가리로어렵도
2: 가리하시보
0: 가리로하시보감다오봐감다오봐이비엠아하
3: 세
0: 가리다오리하이봐
3: 세나야노빠
0: 이야노빠가이도로봐
3: 아이기사노빈
0: 노빈가이도로게하이봐
3: 왜봐미안게다박드다와이깟그래
0: 가리로하시보
3: 이사하게좋아해오늘막자하느라이모아이들레오
2: 나때
3: 이모모부적하게됐어
2: 나때나때
3: 이모모부적하게
2: 아이게도나라이모타독들을걱정로아이게도나라이모타독들을걱정로나때나라
0: 아이마이비엠아나다이마이비엠아이마하게민물이다

0: 플레이를 해놔도 빨리 가려 오기도 어려워요. 다 자르게.
1: 사건도 범기까지 다 들어오게 하는 색보세. 아, 부스바라니 부스바라니게 라미스천드라가니 보는 색미나 보세.
0: 아,
1: 허이. 아도 아한바 나시 아한바 라디오다 콜 방보세 까리 파우비게.
0: 상대 암하라오에 하라오버지 하전주 상대 까이 하전어.
1: 하하. 양능아 이제 아한바 콜러 오이나 수팅나 잡아 이세이세 구돌 담자리 담이나시.

꾼씨 하유시 따생나 간질러러버디 야옴느스 녹닝이 아마롬다 야옴느스 기할리 아도가 아목슈 마담마시소 아목아목 답타두나 아두막레 가리군바다 짜한닝다바 미쿱다나 핵다토나막 짜키 로헨닝다바 콰이다기 하라오바 누나이바 미쿱 아두나 토나막 아두막 로이키 ꯀꯩꯗꯧꯉꯩ ꯂꯣꯏꯈꯤꯅꯤ ꯈꯟꯕ ꯄꯣꯠꯂꯨꯝ ꯑꯗꯨꯅ ꯏꯃꯥꯡꯗ ꯂꯩꯔꯤꯉꯩ ꯃꯇꯝ ꯃꯍꯥꯛꯁꯨ ꯂꯦꯡꯗꯨꯅ ꯑꯗꯨꯃꯛ ꯂꯩ ꯄꯨꯝꯅꯃꯛ ꯑꯁꯤ ꯄꯨꯟꯁꯤꯒꯤ ꯃꯊꯦꯜ ꯑꯃꯅꯤ ꯍꯥꯏꯅ ꯈꯟꯖꯩ ꯍꯔꯥꯎ ꯇꯌꯥꯝꯅ ꯄꯨꯟꯅ ꯍꯔꯥꯎ ꯍꯔꯥꯎ ꯂꯩꯃꯤꯟꯅꯕ ꯍꯥꯏꯕ ꯑꯁꯤꯅ ꯄꯨꯝꯅꯃꯛꯀꯤ ꯌꯥꯏꯐꯕ ꯑꯣꯏꯒꯅꯤ ꯍꯥꯏꯅ ꯈꯟꯖꯩ ꯑꯗꯨꯅ ꯑꯩꯈꯣꯏ ꯃꯁꯦꯜ ꯃꯇꯦꯡ ꯄꯥꯡꯅꯗꯨꯅ ꯅꯨꯡꯁꯤꯅꯅ ꯃꯥꯂꯦꯝ ꯑꯁꯤꯗ ꯌꯦꯟꯁꯤ ꯑꯩꯈꯣꯏꯒꯤ ꯃꯤꯅꯣꯛ ꯑꯣꯏꯍꯜꯂꯁꯤ ꯃꯥꯂꯦꯝ ꯑꯁꯤ ꯃꯥꯏꯊꯣꯡ ꯀꯌꯥꯒꯤ ꯃꯤꯅꯣꯛꯅ ꯂꯩꯇꯦꯡꯂꯕ ꯂꯩꯀꯣꯜ ꯑꯃ ꯂꯣꯏꯅꯅ ꯉꯁꯤꯒꯤ ꯊꯧꯔꯝꯗ ꯊꯝꯖꯔꯤ ꯃꯈꯜ ꯃꯊꯦꯜ ꯀꯌꯥꯒꯤ ꯅꯨꯡꯉꯥꯏꯔꯕ ꯃꯅꯤꯄꯨꯔꯤ ꯑꯦꯜꯕꯝ ꯏꯁꯩꯁꯤꯡ ꯍꯋꯥꯏꯅ ꯋꯥꯔꯕ ꯃꯤꯀꯨꯞꯇ ꯏꯃꯥꯅꯕꯨ ꯅꯤꯡꯁꯤꯡꯂꯤ ꯏꯃꯥꯒꯤ ꯃꯤꯅꯨꯡꯁꯤꯅ ꯌꯣꯝꯗꯨꯅ ꯉꯁꯤꯁꯨ ꯍꯤꯡꯂꯛꯂꯤ ꯑꯗꯨꯕꯨ ꯏꯃꯥꯒꯤ ꯑꯋꯥꯕ ꯀꯌꯥꯕꯨꯗꯤ ꯀꯣꯛꯍꯟꯕꯁꯨ ꯉꯝꯖꯗꯦ ꯏꯃꯥꯒꯤ ꯂꯃꯟ ꯇꯣꯜꯂꯒ ꯃꯄꯣꯛ ꯑꯁꯤ ꯂꯣꯏꯔꯒꯗ꯭ꯔ ꯈꯟꯕꯗ ꯐꯨꯡꯕꯪꯅꯩ ꯀꯔꯤꯒꯨꯝꯕꯗ ꯂꯩꯇꯦ ꯏꯃꯥꯒꯨꯝꯕꯤ ꯐꯪꯂꯣꯏ ꯏꯃꯥꯒꯨꯝꯕꯤ ꯊꯧꯔꯝ ꯑꯁꯤꯒꯤ ꯑꯍꯥꯟꯕ ꯑꯣꯏꯅ ꯂꯥꯟꯊꯣꯛꯆꯒꯗꯧꯔꯤꯕ ꯏꯁꯩ ꯑꯁꯤ ꯑꯖꯣꯏ ꯀꯩꯁꯥꯝꯒꯤ ꯅꯥꯏꯇꯣꯝ ꯈꯣꯟꯖꯦꯜꯗ ꯄꯨꯀꯣꯛꯅꯕ ꯏꯁꯩ ꯑꯁꯤꯒꯤ ꯁꯩꯔꯦꯡꯕ ꯒꯣꯁꯦ ꯃꯩꯇꯩ

0: 그 능이 당뜨나 아이 놈이 뭐 없이 그또 이봐
1: 없이 또 이러면 당뜨 까이는 까라 이러면 까 이러면 갈리 당뜨 이봐
0: 하나 하나 숨 가만히 있다 로그지 않아 이 당지지 이봐 수도 얼른 단사들은 땡셀레이다 뭐지 당지야 시띠에가 뭐 농탕 먹고 뭐 농지 야오로 따뜨를 해오로 말래
2: 이봐 시가 시도 오게 고무세 무시 강림 무시
0: 이봐 어떻게 세도 오게 이봐 야들이 따뜨를 해오리 뭐 돈이나 보 야들이네 시 당뜨시 오늘 오늘 단사들은 땡셀레이다 시 이액나 뭐 이만 망신을 들지 마 띠막 빼야 들어 보세 그 놈들 해오고 해야 될 시 오 나는 갈리지 시기 당지 띠에키면 이신이네
2: 아이 너도 되게 너도 봐
0: 아이 뭐 띠에키면 어때 시 당지야 더위는 싱어가 사는 게 오늘 살리봐 탕떳네 탕떳
2: 오 탕떳
0: 아 전부 탕떳네 띠 모세 후기 후 악당하려봐 후 목대이 농사동은 포 후 목대이 타반동은 포 후 목대이 벌람동은 포
2: 오이네 오이네
0: 탕저 다리 또 싱어가 닝토가부 눈밑에 살리봐 후탕네 후탕
2: 오 난기 탕지 다리 또 싱어가 닝토가부 살리봐 닝 후탕 누나 아이기는 오이물 심대가 오고
0: 떨고는 떨고는 이모 파랑 하이렉 보다 이마 거보는 오이 가난다 못하고 떨고
2: 빨리 빨리 두 년 심대가 오고 에이 한 번씩 오이 아! 아! 아! 아! 오이 너 지금 너 지금 오이 너 지금 오이 호 오이 고 에이 한
3: 번씩 아이 빨리
2: 가 아이 빨리 가 아이
3: 까이는 다이도 아이 돌아
2: 까이는
3: 다이도 뭐 까이 돌아게
2: 마 심이야 무시 때문에 세
3: 거리야
2: 망아이징 세이 딱인 다보네
0: 사이들 놀라게 고
2: 오이
0: 야무시
2: 너에게 무슨 무시 너무 두분 아무데 왕 근데 미메서 거의 왕부터 뭐고 아래 나 투하이도 망 도구니
3: 예예예 야래지 야래지 아이 가리 될래 뭐 아이 가리 두분이 밤 내려 먹고
2: 얼 빨리 다 뭐
3: 신은 뭐로 오늘 핑 신은 애아
0: 다모 다모
3: 어 근데 능디가 나노
0: 다모 아 이음시 다음으로 쓰고 있다 먹일래 이제 미니 다모
3: 어
0: 다모 호중 받아 자크를 보다 뭐
3: 어 자크를 자크를
0: 자크를 가이 오르게 가이 내기라게
3: 어 아들가리 밤 신이네
0: 아씨 뭐 다모 시부가 나노
3: 이나오는 바니네.
0: 거리 이나오는 바.
3: 오이니 이나오는 바니네.
0: 거리 이나오는 바.
3: 오이니 이나오는 바니네.
0: 이나오는 바한테 꼭 살아. 원을 세게. 자, 꼭 살아. 자. 아, 말하고 살아. 자원.
2: 그 이놈 말이지.
0: 우스터워이다 봐. 아이는 미기만 용내가 숨내면 답이 있으면 우스터워이더라. 어제 이 가스마기 놈의 놈의 모르고 다 잡아 잡으려 양탈을 뒤에 당진아. 꼭 살아, 꼭 살아, 살아, 꼭 살아.
2: 거리 이놈이.
0: 꼭 살아 봐. 이 가락트나 봐.
3: 그 어디서 박털내는 마는 깨야 두는. 그 아들은 빙글 그러는 이유니
0: 박사분은 뒤에다 가라야 되게 이 코메야
4: 코메이
0: 맞나 너
4: 메이크업이 끝나노 하 너 메이크업이 끝나노 봐 이놈 너 메이크업이 끝나노 그대로
0: 끝나노
3: 그대로 맞나 시작 후에 시나 말로 오늘 핑은 무시르네
4: 핑 뭐 이랬더니 뭔가 미기 맥맥 너 메이크업 슬레이드 끝나노 봐 끝나노 봐 또
3: 아 소매 동리세 아 후에 나오지가 후에 리엠마가 말이 또 있도록 봐
4: 아
3: 리엠마가 말이 라이센스가 높고 도어가 블링크라이 떠오르 이니 또 아가리 밤신
4: 코메야 난기 좀들라고 믿어 카네바오 이렇게 줘보기야
0: 카네바오는 저디랍니다
4: 나띠 난뭐 라이브 메시지는 끄나끄나로 강브라봐
0: 아너 어디 강제드립니다
4: 지 망들리비브 신나네 아기 익보하는 오빠
0: 어
4: 강브라
0: 시다모 사이오옥들이 와로
4: 아두고네
3: 아아아아아아아아
4: 아들이 하시더네 아기를 가기 익보하는 오빠
0: 어나
4: 마시디
0: 내가 익보하는 오빠 내가 익보하는 오빠 너는 시그래다 마사지
4: 뭐
0: 마사지 마마 이제 탕한테 야닝그래다 이보
4: 싸우네 뭐
0: 我老公该这里是不是我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在那个老公现
3: 뭐 두운 것이 떨리니
4: 싹다 이따 우타박 치면 시대 오해 맘시 삐에라버니
0: 너 이까지 그래 뭐 두운 여우도 비 탕탔네
4: 뭐 시대 오해 봐 시봉을 라오시 야단을 펌을 라오시
0: 야래 야래
4: 장 팔목에 저기 보
3: 야래 야래 하이 하이 야 군이
0: 답부여다
3: 너 뭐 아이나 한번 망도 그라이드 놈아
0: 오이 아이쥬 다모지 까다 이드 놈아 탱나 그래 나 이보 간절한 미네
3: 떠지 그라이드 놈의 능부
0: 아이 뭐 두고 답부 오 예스 라이트 예스 예스 숨에 담아 Minister Mayam, you are a function of my Ahoy. Oh, see that Sunday Kitty or the Dream the Tokim.
3: Oh, yes, the same thing.
0: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3: me, to me, to me, to me, to
0: me, to me,
4: to me, to me, to me, to
0: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3: to me,
4: to me,
0: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Numito madam, VIP ngakta menteri ngakta apa? So aku function nam tobo ni dah. Mui mungkin function dulu lepas dah kau cultural event mui utpahai dah.
4: Hoi hoi hoi.
0: Madu ini manung tu dah isu thang, tapi yang tiap minit kita ngfang ye.
4: Oh.
0: Mana masih di tan cara VIP ngakta pun kita masih patung hai orang ye na isu aru bi putu waktu ni ni. Thang isu tu erkan. Kau mai pejuang tua kan? Tapi pahui bawa.
4: Oh ya ya ya ya. Kau jadi lagi.
3: Nanti nui bunga orang berapa?
4: Oh, kau jadi lagi apa?
3: Ibu mesti dah matu orang macam tu mami memang pasal tak mesti bu. Nanti esok kau bunga orang betul.
4: Kau jadi lagi apa?
3: Ibu mesti dah lembaga sahaja lembaga tu mami memang tak apa pelak tak dina. Kerana itu nampu orang memang pasal tak mami. Matu mana matam patam mana? Hujik matam dah bu thang tak kain? Ari matam.
4: Oh ibu ngah. Pula macam si. Papa ni ada entar ibu ni.
3: Kali.
4: Aku ni ni. Wasik tak habis habis tapi baca nanti. Si. Ini orang panen lagi masih nak ko. Aku ni ni. Ipam dah lagi leh siaran, kalau begini hebungai.
3: Siapa? Madu pang demi kuah.
4: Kenapa siapa?
3: Yuming Wen jadi segi. Ada begini ne?
4: Madu kita sumba.
3: Yang tu ne? Yuming Wen ceng. Segi, bayi mungkin ada mama tuan tu. Natal betiko. Lemineri sih ni siapa? Ini tiem tiem dera. Tiem tiem dera low bu ya, low ramah tu dera. Yuming Wen jadi tua makrai, nampak kita dori ba. Kenapa? Madu kita siapa jadi refugee tanah tu dori ba. Siapa? Siang biga, yang cini biga. Kau ini mesti cukup membayar ini siapa?
4: Hei hei.
3: Madu kau nak tabak tabu?
4: As, neng hari wa pam siam sumi, yam sumi ko, yam sumi. Cukup nak siapa? Napa ini agaknya? Ay ingat sih napa cerita tanah lagi?
3: Ah si.
4: Aduh neng lagi sih bu kari lagi, kau hari itu nak?
3: Si wa pam siapa kau ini bayar tanah neng mani ibai bu?
4: Oh napa itu? Maki biang kita tabak kasih lene neng, ngan tanah sat kiri. Nampaknya tu so, ingat nak ayuh ke tu, gitu boh.
3: Si ay, aku ibu yang degi Shane wenya loan kita ngelau tu biar tu.
4: Pas sabu kaya anu ni.
3: Yara ke dia lupa kru ramah mupa.
4: Lupa kru ramah.
3: Si.
4: Aduk jangan pas sabu di nanti, kaya dah sijil deh ba.
3: Si ay, boleh pergi ane, kalah si.
4: Boleh ba.
3: Si.
4: Nanti nang bu, buat pembayar tu dah ini ya. Kalau hajik tu boleh kekan tap selai si bu, kaya wa kanoi ba nang bu.
3: Si. Bor apa sih? Ayat kau itu paham juga.
4: Kau ini tu jinnya.
3: Ayat show bor sih lep kau lepas mati. Nahan sih mungkin terjauh. Minister di lain lain urusan mana?
4: Aduh ini apa sih?
3: Maki mama yang bingung itu.
4: Ma.
3: Maki showi miam sih na.
4: Ma.
3: Maki showi itu kini dalam putuk na beri na.
4: Ah.
3: Ayat ini mungkin pukul pun matam dah. Ayat ini ada dana laki bodoh.
4: Kau ini.
3: Aduh kau sih punam miu sih tak bicara dana.
4: Nanti na. Ma hari sih bu rajin beri na.
3: Yes.
5: 라진.
4: 카이노, 난가 라진거디 아나피스 오링이되기 싹푹 한몸다 사미나드나 양녹시 자나나 뛰는 알다이네. 다디 마기 보태나 떠오르는 오빠 삼매 암 타다키부도 보. 아디 호시까지 우리 아이노도
5: 쟤 마두마망이 원. 응. 마부 보트가는 너 허나보다.
4: 아.
5: 마부 미니스터 왜 너 허나보다. 에이네 타다키부도 빠끄러끄러.
4: 코이노들이.
5: 마가오래. 마부 재미를까. 마부 미이 왜 너 허나를까 이거 이분아. 마이없는 상고 허이허동 걸리니쟤. 쟤.
4: 아이 마시.
5: 아이언 밴디. 너는 라그도 지내는 신사이. 마기 말고 이 보레꾼이. 아이 보레꾼이 이제.
4: 아 그이지 맞다 미도들 나온다. 보레꾼이 안간 하이나. 나는 약기도 보냈더라. 뭐가? 허식신이 난기 미암레이버니. 난도 뭐 보레버디 까봐 해보시. 박랑글레 또마 터무 무금을 이까 이들어게 뭐가?
5: 시. 아이 도시. 뭐시 까기 양 헬레버디.
4: 아.
5: 쿠시도 루파 크롤 꿀무코 트라마 양도야 다들 시는 뭐.
4: 아이노. 아 샤들이 뭐 쩡링 뭐 사생제서노. 하잉 벗갈바만 드리워바만 땀다 아잉 넘버다 한점앞에 샤드보 까이도기 하이노
5: 씨
4: 팔수 파타시 나 바이 하라 비기 미네저니 나씨 아이 하라 코레즈 렉서니 나따 이빠기까지 왔다이노 콜레이시디
5: 아너 이씨 이바이 라가 쇼이드는 칼 하이나 로고
4: 하이나 글로 왜 까이도라기
5: 이씨 살라 이씨
4: 호마 나 구워
5: 그리 뭐
4: 까이노 까이 타볼레 해오기는 뭐 싸가 탓살로 까이도기
5: 아 샤이 하라
4: 까이잉 떠오르기
5: 쟤 아흘러만 생기 바로 오다
4: 아
5: 임당문은 까이 나와봐이도
4: 응
5: 따드는 독신 이거 이제
4: 이마 세현 어 세현 응 아이기 바는 하림이 봐 밤시 얌쏘미 까나데 왜 다 뭐가 다느라가 마크이니 이씨 좀석이 암툭으로 단톡답이 하이더리 아씨 단자 아시다 마는 벌레 꺼내 농독실 내실을 가만히 떡도 몇이 넘어 아이씨 그리 뭐 볼까 실립다는 거 알아봐 어디다기 만들기가 이제 오라봐 아이라고 하면 답니다 가시 만들기 맛이 일라 에이까나 아이씨 콧가 속가다 보기 콧 단가 다나봐 까나대 아이 아이가 실기 볼 콤바 홍다 봐야 돼 볼 콤바 홍기게
6: 아, 그래.
7: 아이 아니 이거 미리 하이오 내 가다자 너희 타박 쉬워 비 사양 밤을 와라 아 밤을 이랬던 지원이 생겨라 미리 아래 굶 걷더나 에이 너희 저러 너희 저러 너 타박 쉬워 아예 저러 너희 저러
8: 담모 담모 타박 쉬워 내 팔레 아시부 뭐이 나까리 있더라 뭐 이노 아까리 할거 이노 담모다
7: 낭다 이지가 이노 아 가나게 아야베 와르가노 낭가 미게 니엑더니 범토너 내음 사니가 있다 우리 하 염 사는 뻐 샤딜레 이봐 자바 탁보네 코이나 까리브 샤는 낭임 사들
8: 담모
7: 야야 낭이 와 칼도 야야
8: 담모 아이디 야네 야네 블레이키 샤이저버니 바봉네 깔링에 맞다 마시다 실리나오게 이봐 맘 하이브도 신비버니 마시다 담모기는 와이터 뭐 피엔더 버케 일레르게 담모
7: 쉬어 왕 내봐 하 고션 내봐
8: 나 뒤에 담아
7: 그니 비엔드 벌레 이렇게 가 아이 그니 비엔드 벌레 이제 바샤 바이브니나 야 이름 사비우 가이노 가이노 사비우서야 아니 더우드부 모범시다 이곳으로 이름 사비우 야로 힌코원 시디 미또 미란자 가나암덕이 삼나 번기 남자옥디
8: 가래
7: 능시부 가나누가 이능나 사는 강제들어
8: 담아
7: 하 아이 아이 하겠다 낭제이나 이나오니까 루나 동저럭봐 하 아주도 내버는 나쁠 가능가 시디 아이 꼭시도 까칼가 내라게 싫어
8: 나 뒤에 담아
7: 애들이 자로
8: 나 뒤에 담아
7: 낭제 거의 봐 웅나 낭시 욕비를 보러 마니
8: 하
7: 그래 너희 이마들은 낭시 양빙도 훈 도움봐 그래 아들 묘이 왜 눈시들은 욕비를 해드나 요람이 싸우리 라이터 말래 어디다 해야되나 아주도 내버는 나쁠 돈 이제 하 낭시 염시가 나노 하이다르가디 낭이 미나이 하이다르 너희 남아 옥더비 남짭 나이더비들아 흔적 한번 컴래
8: 담모
7: 에이

0: Xuri Tama, Xuri, Xuri Tama.
1: Nong adega kum lak tau dan. Nakyat ke siktena, namit ke i gadna, kan ke laudna. Ai puke siro.
0: Nanti.
1: Ha. Ai puke ayo.
0: Nanti tama.
1: Hey.
2: Hey, come on. Nanti ngasih malu fubil sekali kita, ha? Mana nama dek kalian kabi tu rumah gay?
1: Masih, nampol ni am tau ni. Pabung dia apa yang ada na? Iya apa yang ada na? Mana apa mereka tau dia apa? Noya, yang sani kaya ni mungkin ni ekta na, yang mungkin tuan tau orang mewujud tak? Aini kena tau ni tau ni no, tu tau ni no ni hai luri. Kesian itu bah, thabak shubu sing tu na, aini orang ni kumlak tu na tau orang mewujud sita tu na, mana tau hari nanti?
2: Noya. Mee ni insan mewah lah orang. Ingin segala ribu imun saya. Nang masih masih tanah kain masih ganu.
1: Kamu.
2: Ma pa masih masih menaungi nuksi nampari. Nang tetek kian kan ganu ko.
1: Kau ini pawang hai sih. Ini lalai hai lo. Nanti ini lalai hai ramu. Ma boy kau ini kanan.
2: Nongai.
1: Ha. Aisyah na pawang ikan. Pawang hepok masih. Nasai itu anda natrab.
2: Nongai.
1: Mari hari kena pamanu yopi re na.
2: Nongai.
1: Ha cawre lagi tak malay hari re. Lui re kena.
2: Nongai.
1: Mau ibu semtak lagi jero pun sigi. Siam caw kalau bah information teknologi na ayu ro matam sida. Thai re kini nala orang yang ini thang tori mi ha. Jagui tori mi tau na mi woi adori bar. Haujik se pungkun maris se. Nongan nu pamanu pung samagi thabak sugalam ni apa. Sida kamai tau na koi tungdi Hindu no kai na. Kangjada bah, mui mampu sihdi, mui minai mampu hai tare mui je.
2: Nongyai, nang se, lain-lain semua tiksaan hai reba. Miam na, kai kum nerba asal ubat tabak taro misak maniko. Aduk semua tikta, nangi nupi, aygin imong nupi ahal. Lain-lain semua tiksaan hai rebi, koli esgi lecture urbi nupi ni. Lain-lain semua tiksaan hai reba nakoi khali ba, nakoi na ngangi wadu karino. Ha. Ngasih mak malay mesti kau bersakta ibu si kanagi mapanano. Laiway kau bayi pun itu nak tembiran batang ta pung jago isai sana kau napa? Maya amna kau si malay mampung kau ni mak sakta ibu natro.
1: Yare yare pung tu si yare.
2: Kalau malay lah sih hari bersak amatana. Malay mampung kau dah itu. Maya ini hari kau jati si mak sakta kau yau kerja.
1: Tu si kedor ke bawa.
2: Laiway lah sih mati kesana hari benda kau na. Nasa-nasai, cancer, identity, ngak na yokat pi gedra, sepi gedra haraga. Nong-nong ye hantar miyeng ni yengi. Hantar miyeng ni yengi, mayam tu ni merakta, nangshu amane, nangshu.
1: Oh, pamu hari jai lale shiro. Pare na hai lale.
2: Nong yae.
1: Ado pamu na pokuta ii tong hokta ni.
2: Nong yae.
1: Pamu ni pokuta ni khudi mat. Nasa ayi na tro.
2: Nong yae.
1: Ayi lam nadi, mitop kananta yam sabade, chumay.
2: Nong yae. Ngaku. Wali sana kita nak kau ni, nongai, nak kau wali sana kita nak kau ni. Masih dia.
0: Pabung, ayah si bu, pabung kita nana. Yang masih gaya gaya ni riba mari si bu. Karena mama kangi mari nu pabung. Hai biu pabung. Ayah sih bu pabungi nasana tabrane. Ayah sih bu tamogi mana unat tabrane pabung. Hai biu pabung. Ayah gayu masih kalai nari memari sih bu. Kalau mama kangi marino pabung.
2: Pagi nong damba. Ngasi. Sana hang ni wang ngaduki pabung. Bapa kali ayuh ayuh benoh. Mapam se, nangi kui na pam tabam di. Aisy nangi na pare, nangsegi sa ne.
0: Dulu kali gino pabung, tamu na ibu tina ngambi ba, tina sebi ba, 아이고 미도 없니 미란 자니 하이리브 스나카리기
2: 응담바
0: 시대 순나타나 아이고 해 복셉이 얘기 이마드부 옥다비니 남자 나이다비니 하이리브 스나카야 무야
2: 응담바
0: 하이리브 바보 아이고 시우 바봉이나 싸다더라 아이기 마카나노 하이브동가 시디마이 엑생에나 싸이기 이쁨다 땅이로 다목이 와이싱하시나 싸이기 다모이 생하시디 부방암나 그래 아이와하래 바봉 아이와하래 아이기 마카나노 하이브동가 시디마이 엑생에나 땅이로 까리고 바봉나 싸이기 왕가시기 바콤 삐대버 돌라디 혹시 막 믿고 마시다 나 싸이기 분식이 아이고 이 바이바도 오이 크게네 해빨이
2: 아이고 아이동 담아 까이도 낙내 까리 와크도 까이도 이 바이기 농 담아 야로이 야로이 마도 야로이 이 바이기 농 담아 야로이 아이고 야로이 이 바이기 농 담아 야로이
0: 아이로 바보 아니야 시부 바봉기나 싸나타브라 아니기 마카나노 하이브동가 시디마이 엑생나나 싸이기 밤다 딱히로 나 싸이기 타모이시 부방감드레 아이뿌
2: 와이 농담바 상라바 세히테야세 이빠 난기나 밤다 와리싱에 세강간다나 라키바니 나 시디 싸게 타모이도 나도 여러분이 빠와리 생에도
0: 아니요 바봉
2: 난게 막 팜다 매역 생을 이렇게 따로
0: 생부 뿐은 묵나 싸게 팜다 묵듯이 하이비 욕해도 보게 바봉 나 싸게 가오라한 것이야 묵듯이 구원비로
2: 막이 농담 봐 난구 뽑비 이마 까살 본 때라 부대기니
0: 아이기 마봐 까살 본 때라
2: 아이기 나오는 바 난기 바붕나 난구 뽀삐 마부까 살본 때라 부득이 요미스터 부득이 라키 난나 딸방망 파옹이라고 믿고 묻었다 이몽은이 야느다 보기 톡톡 아마되기 난구 뽀삐 마나 난구 삐삭삐도 훈색 남아가 이몽가 스기미 와이까나 숙항을 남다나 까살 본 때라 부드섯키 마땀마도 이파디 아랍 싱다 와자 외르길 입어 마땀 파오시 이파디 핵타바가 까살 본 때라 부르타나 섰두나 능무 폭비 마이 콩군 이파디 리키
0: 그래 이바붕 테네라쁘라
2: 능무 폭비 마이 바붕 난이네 뽀뽀
0: 아이게 뽀뽀
2: 아이게 오나들 와리 왔다 할까야 사내라키
0: 그래야네 바보
2: 난이 뽀뽀나 담아키 농말라미 아두부 까리기다먹다 할락비기 민토한 뿌르게 락보노 하이네 난이 뽀뽀는 앙우바대기 짜이루바대기
0: 아이게 마모
2: 난이 뽀뽀이 마도 연마도 다도 오게 쌓기래 하이네 난이 뽀뽀나 담아키 놈의 뚜대기 난구폭비 마귀 머리 막콩콩 휘드래 아이기 나오는파 난이 바보면 난구폭비 마귀 까이나베게 아와함을 싹다 니 싸기 빡디랑 아드나쁜 실로이 그래 난이세 아이기 이름 가게 나오는 뽀험바 아이기 밤도 시다라바 아이기 싸대 나기 세기 싸 아이 농담바 하우크라프 시기 와리 싱에도 닉 싱구나 아이고 이 와르 급세 아야맨 당기나 밤는 강바세 입은 낭까리기도 꼭 칼린 카타 नंगीदम ते पारे ऋषि दी पाने उन सिनेगा दबाहा के दबारी या मिलाई लाओ

마기 앙로 가득 간다는 바 사람 싸움 허니판 아름 싸움 허니판 바다베이 아디드는 기계 밤도 우사띠 후부마 토이띠는 바다 마부 모이랑 정로 사나야탕 따르는 기계 레이파기 앙마 토우 판나이브 까나는 사람 싸움 허니판 바흐니 아름 싸움 허니판 바흐드기드는 모이랑일라잉 쿠닝 타운의 야탕 따르글브 마땀데디 가야드니 티제이 끼길래 빡디 밤나이브 까디엔 타운즈 한바 밤마블랑드기 허글럭리 하이라가 아이불로이벨레이 마블난 아이불로이비기닝 타운왕오일레이 빡모 뿌렌고이랑이 타운요이마린 게게닝 더욱 뿌리 라이닝 더기야 탄디 꼬롱농대 까파디 말레미대 따파디 나다이님 까디인 탐지 한번 아이부도 탐지기 강로 가득 까대바 사람 싸머니 반 밤지기 나 화야를 라이닝 꾸닝 더욱 마 뿌나 만 아이 까디인 탐지 한번 기야 와도 따라부대 누마이리 레이 바구미야 뿌나 먹나 와와 라운드

아까스원인 펄 혹직 상하이 채널 따비리버 뿌나먹기모 펌다 란톡자리 굿이브닝 머니불 나시기 토름다 따비닝 부마룹식나 왓챕 나트라가 텍스 메시지기 구탕다 간비럭바 이세이싱 구돌담자그니 시즈나리바 폰넘버 9863102016다 따비닝부 필름 나트라가 맞다 미세이싱 간비럭바 야라그니 누미당 뿡마픈 파우바 잔독자가다와 토름시다 아돔나 간비럭바이 세이싱 란톡나바 샘사자리 나시기 토르무시가 머리레이나 머룹싱나 타비럭바 메세스 방자바 후자리 나시 준 18기 토름가 머리레이나 수 레바키다막 타와이 깟크라바시가 두부 이카이콤나바 웃보이나 이세이 아마니수 간비레이 에코인의 수 이카이 콤나바 우차리 아두가 로이나나 나사이 타키바 나타바 이사이 아마니 로코차게 아한바다 란톡차리 하이잉나 까나나 판가니 하이바 핌시레기 휘드롬 나오보이마디 마이밤 로시비나 아니푸나 사미나바 이사이 마칸비레이 노쿨 당정기 마이익다 소리 센점나 세낭바 이사이 칸비라뿐이

농시부 파우 하이바 톡트링이 아수는 세호가 세이시부 세이석리비 오이남전전 세이링바 농마이템 기른구마 간비럽나 당미반드기 오밀라마이밤 아마디 가리드기

한자리 베이스의 시, 시등 합전자바 필름 기자리다. 시대기니 세색리바 토이헨바. 난도닝온바기 마이익다 보보사나 강라마디 아머짓 로림범느 석바 이세이니 마이암 소이드는 마키 마카타바 토름싱다 간비락나버닝 싱자리 마탕시나 레이첼 하이리바 필름 시대기 로컷자바 이세이마니

0: 이세이시부 세이석리비 낸시 쿠먼 달롱 구루마용기 마이다 아미탄 타나 세랑베이세니 아비리브 무릎싱 소이드나마키 이신 비람나가니 칼리 란톡차리바 이세이 레이첼 필름다기니 기자레다 하이리바 필름마시가 나시다기 합진자레 란톡차크리바 이세이싱 소이드나마키 마탕 따락바 토름싱다 간비럽거니 해보기 아사탐자리 단자리바 이세이 시글레나나 나시기디 굿이브닝 마니포르 란톡차바 마탕시다 로이자리 다비닝바 이세이 간비럽두나 토름아풍판 비키바 아마리 토름 따비키바 보나목부 타겟바 풍독자리 아카스만 인팔 호주두미당기 풍마판타레 마니포리다 파우 다비르세이
1: Akas Bani Imphal, Maibam Dizamani na Pau Pazari. Pradhan Menteri Narendra Modi na hayeng nei telita Pradhan Menteri Biksit Bharat Rozgar Yojana PMBBRY gi makada lupa koti lising ani samri romgi incentive miyam di yantok lagani. Nai Delhi da permission da wangang mata kendra ge labor masung employment menteri Dr. Mansukh Mandavian hai mamang sei gi august tha degi PMBBRY ki makada karmachari lag humphum to hena leba ga sigi workforce da hapsile makoi du ge manung da sa da kunsa rom di nupini mangna hai scheme ma sigi makada incentive phangli ba singi sa da mari phurom hen badi sinmi kunmanga rom tamak leba apik pa udyog singni Pradhan Menteri Biksit Bharat Yojana ki beneficiary singda Pradhan Menteri Narendra Modi ne incentive yethok pa gamari le na ba thorma ma akam patal leba nailet Imphal da hayang nungthel pangtho ka dori thorma du da Rajyapal Ajoy Kumar Bhalla Mukhyamantri Yumnam Khemsa namasung Griha Mantri Gobind Das Kanthausam yaugani

0: 他这不的都当当那都很个力道，别人 give you a for the 6,061 target， 可以 BB， 西吉们弄的可以 almost 5,000 plus， 啊可以可能 enroll 到位 ，5,000 plus enroll 到位 4,318 可以train 到位，所以到的呢，在一些个还不的，啊可以 scheme 这个 yearly 为那不托不给波提来的呢，来的来。아두부아그이나 particular target 아마필요니나 target 도오이찾기분이나수많은탐지하게트레인도기부세4도거의4,318트레인도
1: 아니면락션닝에서나나사기target 도좀아좀 achieve 도보기필요한날락분이나
0: almost achieve 도
1: 아 achieve 도보기필요한날락분이나마카타난락가다와 PMKBY 5도부오이로나사기피리부 target 세행겟핸딩보기에밤블레비브라아이브니미암기디만나하싱기디만술라아브니나마시기마땅시니
0: 마시기마땅시아코이기 PMKBY 5C 파전에 implement 오리에아코이올인디아기오인파전에 implement 오리하이브칸드아코이둠 proposal 타브니칸데아코이기 state 기사이트기아코이기 requirement even job role 보다가람가람부터해나 focus 오이합두고아코이둠 proposal 타가니니래
1: 아두가과일기마루오이바하우직오이리바마니프로기피바마시다윤펌월간다해보다에코기릴리프캠프가레이바나하심다아시구모마칼기구동사바하이디 PMKBY 기마카다스킬데벨롭먼트트레이닝시피르간다모코이타박도주키바펑키바수구모기와리가디레이브라카마이나
0: 릴리프캠마락타기이칠리나오메암수아코기스킴시다하이디스킬데벨롭먼트프로그램시다좀서룩야비바로이나포시디모이노보얌얌메아두가아둠마사기아얌나좀레이트라고니네타모마사기셋업오이나떡세기마름도오이나아둠도오이나얌바떡세기아두가마판들레이브시가야레니테마사기노레스타레이라아바니나이사기오이나케노마똥니니하비기와컬론도마얌지로이나아두도이나포커스타오예바아두나마판데쳇파디가야쳇테두가마사기오이나아이섬나하다머스룸그로워하지타모고머스룸그로워시다트레이닝시야오르니아두가마사기오이나항저기부수많은오이나얌부터
1: 얌누아이제아루이버시디머니풀기나하싱다하이리바 PMKVY 가멀리나가람가람바파우젤비비닝이아두스키머시야오르칸다마사마사부센톡레헬라칸다세밀론파그른바쿠나이모오이나바기다막타카리카리와팜탐비닝
0: 나하오이나마텀망한비다바쇼텀코스오이조코이나이그노토비다바스킬두디탐닝네하라가디이사나기땅찰라가티전자라가여닝이브코스도역설라가엔롤토로가마두드기팡악번노레스투나이사기하는레번노레스투도엔한스터홀라가이사이톰도이롬돔레펀감자나벌람비무신자기바엔터프레너십오이브니캉데비즈니스오이브니캉데이번스킴아토프기거의서티파이드트레이너티라파칸다하우지기서티파이드캔디데이트미암시디트레이닝업트레이너를아마레지담모이시apply 도로가 certify 도저러가아토프기 assessor 오이버야기구동자보래지아두는나하싱야리가이 skill development 기 program 시디아이기와칸다하르게디로이넘박이사이사나기땅밤저버 trade plus 아코이나 state 시구마스키마마라에하이버칸다이사나자나니칸저버 trade 도다 course 얌타아마니등오르가주 enroll 도로가야비호하시하시니
1: 얌농아이제 Manipur Society for Skill Development gi program officer ibiriba soibam johnson tongan tongan ba kanar ba wapham kya pmkvy ga malena na thambiba duga manipur gi miyam da su maruina na hasingna hojik oiba manipur gi phiba masida similo hena fagat hanna ba marum dum lepsa bangam na ba gi damakta asigumba pmkvy haribus ki mama lai haibasi miyam da khangan biba aduki matik thagachre akashbani imphal gi studio dang hatang lak piraga miyam da mid my oibya ba pham kra thami bagi damukta amukhanna soibam johnson bu thagal ba phong dokchari
0: thagal sari do
2: haujik ta vikhe kendra da nda sarkar na sasan pairak pa chahi tarani thoi churuk pa gamari lenana agashwan imphal gi e pau kang buna tangkak nai na sandok liba khana nei na bagi thoram ngasi gi tangkak ta vikhe PMKVY Haiba Hiramasida Manipur Society for Skill Development Gi Program Officer Soibam Johnson Ga Akashwani Imphal Gi Ipao Kangbu Gi Dek

북적의 무란톡자리 마니푸리 필미 세싱 땅가가시다 란톡자가 도리바 이세싱 마마마차기 레이나바 마리다 사긋자바 와칼론다 간긋자바 등마 마니푸리 필미 세싱니 마루싱 말레마시다 팔렘 이마기 눅시베르기 헨바 아토이베 눅시바 아마 레름 키가드라 다붐 따라 노부드나 다이붕 미롤 타한 비락파 아폭비 이마기 라만부 카리나 싱가니 마멀 나이드라바 이마기 눅시바 카리가부 장감나가니

잔잔이베 이세이 예닝음디 릭라 필름대기 로커차베 이세이니 세이색리비 휘드롬포스바라니 나렌드라닝 음버기 마이액다 사골샘 디젠드라나 사랑베 이세이니

마루싱 말레이시대 레이리버 보석 쿠딩마키 시즌나팜 보석 두기 마군 레이팜 토이 보석 쿠딩막 아마가 아마가 상담 나락바야이 아마나 헤리 아마나 와리 하이바마탕 수레이기니 아두부 장담나팜 레이테나 콰이디기 땅부디 발림 이마니 이마 하이바와 하이시타니 와르바마차싱나 토이나 코르가 보타자방

난 독살이 왜 있어? 강업은 멈추기 모였다. 소리 센점나 세랑 비세니. 세색리비 다켈람범 만라키니. 로커차기브 필름나 피지기마니. 단자크리베이 세이시글레나 땅가가시다 산독자리바 마니포리 필름이 세이싱 란토폴레자리. 고돌땀자키베이 세이싱 마마마차기 농시나바기 마리다 사가짜바 와칼론글레나 로커차바 필름이 세이싱니. 아카스바님팔 허지가무글 란톡자리 동안 동안바 세이석버싱기 콘젤드 로커차바 기칭 마탕마탕 외나.